0: 끝! 하게 시드기! 노도자날! 대구가 왔다! 뱅거 다루!
1: 대구!
2: 마사오크! 대니호는 균진 다시대!
1: 감히 아와지나 야스라! 대기도 이후와 바다 수민해!
2: 마무리 지지게!
3: 你们看这儿，还有这儿。
4: 你队长，部队已经全部就位了。行，要严密隐蔽啊。是。
5: 王连长，你的炮兵布置的怎么样？喏，已经布置好了。
3: 怎么鬼子还没来啊？
6: 急什么？孙和尚那边还没动静呢。孟司令，敌人出来了吗？还没有。
3: 敌人不增援，说明和尚他们的功夫还没到位。还有，李书卫给的群众演员也没到，等他们到，敌人就该紧张了。书卫姐，这打仗又不是演戏，还要演员啊？
7: 打仗就是演戏，小子。
3: 打仗要死人的，演戏又不会死人。
7: 你怎么那么轴啊你？
8: 兄弟，把他给我杀掉！
9: 好，
8: 快去！哎。